0: 건드려야 할 말이지. 하나 인디 양 오른 말 월월해라. 하나 거꾸로 건드려 말라. 쯧쯧나 말할까 배로와라.
1: 이즈 라크 버전 트리플 제.